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김한테파 양대 뿌리
3: 양대 드만의 뜬금
4: Yo Pachaiki, H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Voces compartidas. Ma igual es Juanchisca.